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태양의 세례를 받는 곳, 록소르 신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태양 신전은 태양을 마주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양 신전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태양의 빛이 비록 며칠간이지만 신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춘다는 것입니다. 아몬 신에게 올리는 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조각상을 조각했으니 이름은 바로 아몬과 영원한 결합이어라. 너의 몸은 보석으로 장식돼 저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마냥 찬란한 빛을 뿌리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한한 희열을 느끼리라. 엇갈리는 신들. 지금의 록소르 마을은 옛날의 디비스성 자리입니다. 먼 옛날 디비스는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바다 건너에서 온 상인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디비스라는 이름도 먼저 그리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디비스 성을 위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1991년부터 디비스는 이집트에 도읍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제왕의 힘을 널리 과시했는데 그 중에는 람세스 2세도 있었습니다.

태양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아멘호텝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4세가 집권하자 류에 대한 숭배가 날로 뜨거워 빛의 수레바퀴는 곧 아등이어라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아멘호텝 4세는 집종한 지 4년 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해 류, 즉 아등신앙을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멘호텝 4세 이후의 100여 년 동안 아몬신에게 바치는 록소르 신전 건설은 중지되었습니다. 100년 후 람세스 2세가 왕이 되면서 또다시 아몬신 숭배가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아몬신의 지위가 점차 공고해지면서 아등신, 즉 류는 몰락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신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몬신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유일신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태양신전은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성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성당은 무슬림 사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랍신들은 무슬림 사원의 건축 품격대로 신전에 아치형 지붕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록소르 신전을 발견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공개하자 무슬림 사원은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주신 아몬은 광명을 주재하는 태양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국왕은 사람의 육체는 광명이 나라로 들어가는 과도 단계의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이 죽으면 물질에서 리탈한 영혼이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은 후 광명의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고집스럽게 영혼의 나라를 믿었으며 그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일생을 신전 건설에만 혹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왕조 시기에 이르러 이집트인들의 지향은 영원한 광명이 아닌 현실적 광명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은 록소르 신전의 건축 형태와 조각 장식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태양신의 승리. 고대 이집트 중왕조 시기의 정신적 추구는 록소르 신전 건설에서 조화롭게 표현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생명의 우아함과 강직함이 충분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우아함과 강직함은 록소르와 카르낙 신전 사이에 있는 양머리 스핑크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닐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농산일을 제쳐두고 연속 24일간이나 록소르 신전과 카르낙 신전 구간에서 풍악을 울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에는 국왕과 제사장, 춤과 노래를 즐기는 연예인들이 참가하고 위병 부대도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카르낙 신전에서 출발해 록소르 신전 앞까지 와서 신전의 뇨제 사장이 아몬신을 대신해 부어주는 기름을 바르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정문 앞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한 쌍의 비석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높이가 25m 되는 비석에는 상형문자로 된 비문이 가득합니다. 비문에는 토트모세 3세의 사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의 비석 중 나폴레옹이 그중 하나를 프랑스의 콩크드 광장에다 옮겨놓았습니다. 오벨리스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멘토텝 3세의 화강암 조각상 한 쌍이 위로롭게 자리를 지킵니다. 높이가 15m인 석상 위에는 로마의 오용 시인들과 일부 문장가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태동하는 감성. 아멘토텝 3세의 신전과 정원은 록소르 신전의 주체 건물입니다. 이 건축의 주요한 부분은 석조이며 주요한 장식은 원형 조각과 부조입니다. 아멘토텝 3세의 정원은 2,500평방미터인데 정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래도 사막 조형의 기둥입니다. 기둥에 다는 활짝 피어난 꽃들을 정밀하고 섬세하게 새겨놓았는데

이집트인들의 우아한 포묘와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런 포묘와 감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집트인들이 지신의 왕 아몬의 은총을 받아 긴장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중왕조 시기의 사람들은 거대한 체적의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영혼을 무한한 공간으로 부단히 확산시킨 데서 1500년 동안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해졌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허무한 공간이 아닌 그 어떤 신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담아 이들은 람세스 2세 신전에 태양을 상징하는 아폴론 조각상을 앉혔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태양신은 태고의 신비를 품은 닐강 강반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감성과 존엄을 가진 생명들이 태동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집트 최대의 야외 박물관 룩소르. 이집트 문명이 남긴 문화유산 중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이지만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시기는 신왕국 시대였습니다. 룩소르는 테베라고 불렀던 상이집트 신왕국의 수도였던 곳. 지금은 소도시가 되었지만 한때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람세스 2세도 당시의 파라오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룩소르를 100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라고 칭송했고, 나폴레옹의 군대 역시 이집트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도 룩소르의 매력에 한동안 퇴진을 멈췄다고 합니다. 룩소르에는 멤논의 허상, 하트셉수트 제전, 왕들의 계곡, 카르나크 신전 등이 유명합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곳은 세계 최대의 신전으로 손꼽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이집트 역대왕들이 2000년에 걸쳐 조금씩 증축해온 것으로 룩소르에서도 가장 오래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멘라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높이 10층 규모의 탑문부터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아몬신을 모신 또 하나의 신전,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에서 3km 떨어진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이 신전은 카르낙의 부속 건축물로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람세스 2세를 상징하는 석상과 오벨리스크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중정에는 좌우와 중앙으로 거대한 열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신왕국 시절에는 두 신전은 스핑쿠스 길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신왕국 제18조의 파라오 아멘호페스 3세가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결정적으로 신전답게 바꿔놓은 이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는 전국 어디를 가도 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집트 최전성기의 파라오답습니다. 건축물의 파라오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신전 역시 테베의 주신 아몬신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탐문 앞에 가보면 람세스 2세의 대형 좌상 두 개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원래는 6개가 탐문 앞에 배치됐습니다. 왼쪽 좌상 앞에는 25m짜리 오빌리스크가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주 서운합니다. 오른쪽을 보니 오벨리스크 좌대는 있는데 오벨리스크는 없습니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으로 옮겨진 바로 그 오벨리스크 자리입니다. 탐문을 들어서면 첫 번째 안뜰인데 좋기 한 변이 50m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원기둥과 함께 곳곳에 파라오의 좌상과 입상, 그리고 작은 크기의 왕비와 공주의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록 성한 것은 별로 없지만 당시의 위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혼, 룩소르 신전. 좌상 중 으뜸은 아무래도 람세스 2세의 그것입니다. 람세스의 무릎 아래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네페르타리입니다. 또 여기서 동쪽 위를 올려다보면 좀 희한한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 위쪽으로 이슬람 사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 지금도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룩소르 신전이 땅속에 파묻혀 있던 중에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목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안뜰에 들어서면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가 앉아서 관광객을 맞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젊은 부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밀려오는 관광객들에게 파라오 부부는 지그시 웃음으로 답합니다. 두 번째 안뜰의 원기둥은 파피루스 양식입니다.
마치 파피루스 다마를 묶은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원기둥이 있는 홀 뒤편에는 몇 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중심에 있는 방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올리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속주화하면서 신전에 많은 변형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면 벽에는 아직도 로마인들의 모습을 그린 채색화가 남아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고왕국 시대에는 14일이었고 신왕국 시대에는 22일 내지 23일이었습니다. 신전 입구에 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옮겨져 있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신전 성소에는 로마 시대의 예배당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십자가의 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전 예배당 자리에 이슬람 시대에 건설한 아부 엘 하가그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헷족속과 싸우는 람세스 2세의 부조와 오페트 축제 때의 행렬 모습을 새겨놓은 부조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도시의 수도 록소르를 대표하는 신전은 카르낙 신전이고 록소르 신전은 카르낙 신전의 부속품이라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보로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카르낙 신전에 비해 보존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록소르 신전은 아몬 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록소르의 주신으로 숨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을 지닌 아몬 신이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방문하는 곳이 록소르 신전입니다. 아멘호텝 3세 때 창건하고 후에 람세스 2세 때 탐문 등을 부설했습니다. 록소르 신전은 카르낙 신전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세워졌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배의 수령 행사 등 부속기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아몬 신에게 꽃과 향수, 술 등을 바치는 모양의 벽화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람세스 2세의 두상이 떨어져 나가고 아몬 대신전을 맞이하는 스핑크스는 군데군데 훼손돼버렸고 오벨리스크도 반쪽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교하게 새겨진 이집트 문양과 벽화 등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벽화 위에 예수의 열두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기독교 성화가 눈에 뜨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방문 기념비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부조들이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록소르 신전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1883년 프랑스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가 발굴할 당시 모스크 높이까지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록소르 신전은 오래된 시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영향을 함께 받아온 역사가 실려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태양의 세례를 받는 곳 록소르 신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깨고 싶지 않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꿈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디지털 액자, 흐릿한 풍경, 미묘한 빛,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으로 영상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꿈속을 천천히 걷듯이 말입니다. 눈을 뜨더라도 영영 깨지 않게.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리설련 가수의 가을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리설련 가수의 가을 사랑 듣고 왔습니다. 배가 꽉 찬 것 같은 압박감, 즉 복부 팽만감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면 소화 문제나

호르몬 변화 혹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부 팽만감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이나 빠른 식사 속도 또 장내 가스 축적 등인데요. 다행히 음료만 잘 챙겨 마셔도 소화기관을 진정시켜주고 가스를 줄이면서 불편함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장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줘서 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아래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와 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로는 녹차인데요. 녹차는 항산화제와 카테킨이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켜주고 팽만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장내 가스를 줄여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차인데요.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때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 내용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장내 가스나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콤부차도 배를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콤부차는 차나 설탕, 효모 및 박테리아 배양균 등으로 만들어지는 발효 음료인데요. 아직 콤부차가 팽만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팽만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콤부차는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최종 음료의 당 함량이 낮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좋겠습니다. 물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에 박테리아가 발효를 통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팽만감을 유발하죠. 충분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변비가 개선되고 팽만감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련동 운동을 촉진해 변비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은 위장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비타민 K와 아미노산, 메티오닌 유도제는 장내 염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비타민 E가 많아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즙을 섭취하면 배변량이 증가해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는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위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리류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에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펙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장균 등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유해물질 등을 들러붙게 한뒤 배출함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내주겠습니다.

음악의 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연변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에서 꽃길이시기를.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으로 찾아서 나설 것 없이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식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내 참을향 가수의 잉산홍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이며 항균이나 항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비타민C나 비타민B6, 알리신 등의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확장과 혈압을 낮추는

맞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입니다. 마늘과 레몬은 함께 먹으면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높여줍니다. 레몬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로도 감소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레몬과 마늘을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레몬 갈릭 치킨, 그리고 레몬 마늘 새우구이, 다음은 레몬 마늘 소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 효과가 높아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파인애플 마늘 볶음, 마늘 파인애플 샐러드 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과 딸기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딸기 마늘 주스, 그리고 딸기 마늘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아보카도도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높겠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아보카도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아보카도 마늘 샐러드, 아보카도 마늘 버터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E와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망고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아지며 망고와 함께 만든 요리에는 망고 마늘 샐러드, 그리고 망고 마늘 스프 등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리홍관의 장백의 명주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